0: 맞아, 씨.
1: 된 거야, 뭐야, 씨.
2: 아, 오늘 굿발 좋으시네.
3: 우스테레스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4: 서울지방경찰청 위기협상팀 파치원입니다.
5: 그쪽이 제일 잘 나가는 네고시에이터.
3: 사킨 왜 소간의 빌 크리스마스 아기레지스.
4: 딱 찾아봐주세요.
5: 나 보고 싶은 사람 하나 있는데 불러줄 수 있나?
4: 민태구는 이제부터 저만 상대합니다.
5: 하나 좀 더 키워보자.
3: 레이네를 구타르마키 친 사대지 12 사트 오란 세울 폴리스 마르케지 튬 임칸르니 부 오페라시온 친 세퍼벨 에델. The Negotiation. 주말티시 20'de Apare'de.
6: İnfo Yatırım ile seans öncesi programı devam ediyor.

0: macześ.
1: Dziękuję, bojaś.
2: Ay, onu bu paça uşine.
3: Uluslararası bir suç örgütü ve rehin alınan insanlar.
4: 서울지방경찰청 위기협상팀 하치원입니다.
5: 그쪽이 제일 잘 나가는 네고시에이터.
3: 사킨 ve soğukkanlı bir kriz müzakerecisi.
4: 딱 찾아봐주세요.
5: 나 보고 싶은 사람 하나 있는데 불러줄 수 있나?
4: 민태군은 이제부터 저만 상대합니다.
5: 하나 좀 더 키워보자.
3: 레인일리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6: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